0: 구곡!
1: 구곡!
2: 구곡!
3: 구곡 더 몰!
0: 구곡 더 몰!
4: 랑아오! 파랑 feelings 코 아칼라 코 왈라 나 아칼라 코 우붓 나 페로 메론 파린 팔라 팔리팟 리팟 파
5: 구곡 더 몰!

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슬가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과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끙방한 버거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각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? Babakal man be spaceship, Choy?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 yung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4: Salo-salong pampiesta
5: sa MOR.
4: Umaarangkada!
6: Sa tanghal.

0: 깜짝 예민 존.
1: 내가 쓸 가로 살인 사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반가운 건강이 스플라이.
0: 깜짝 예민 존.
1: 무덤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
0: 사카로와카. 깜짝 예민 존.
1: 바라서 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깜짝 예민 존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러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.
2: Choy, iole ko ni Danay Choy. Agin bakal ko nga kapal shirt si mo,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o bay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ylo sa iban.
4: Nakaka-relax. Super suabe. Sa MOR, there's more.
5: More sa kapi.
4: More sa gabi.